0: 어린 하나만 인력세운 몬스터 아또한는 언프리 리아 알드이 없니
1: Sporvognen med Liselotte Krogager.